0: 꽃이 로야 기다려라루.
1: 나추와 위키 히라로 이테 치오치오라.
0: 아야 뜨마티오테나.
1: In my mind where you are, Andre.
0: 나우에 꽃이 로야 하라테나이 뜨마테누이.
1: 고프카로 피아 Andre. 에헤헤나 하키아츠. 고 코레 코레로 마이카 하이레타히 마우와.
0: 아예가. 헤이. 에 크로와라와 나레 마. 마테 타마리키. 카우에하라와츠.
1: 아예 하라위 이테 타마리키.
2: 고래래야
0: 고래. 아이. 여기가 뒤에 또 고로 가고.
2: 아이.
3: 겨울아 타마리키마.
4: 겨울아.
3: 가야다 고보나다 다히. 그 군네.
4: 아이 군네키.
3: 네. 이 모조아나 하고 와이고르와. 이 하이라 투아나 하고 또 고르와 카잉아. 이제 파가 키키 요 코르와 페헤베
4: 코리로마 카이시아 토마와 카냐
3: 티테루아 테카우마리마 오테아라 오후이야 에 포호투 카와 케이무아 오테파레 에투푸아나 라? 모 헤어 투누아나 아우네라 아 카티 엔위로와 쿠마히카이 토오쿠 파파카이나 에파쿠코하라마쿠루아 나타우
4: 쇼라
3: 네이타우
4: 쇼라
3: 케파이코라 메리크히메트 타마리키마
1: 메리키리미세 헤하고이토노마야 츄키츠키마야 카레코이토모히오케이토 푸키아위테마히
2: 지치로
1: 또 어때로?
2: 아따 이호라 가이테 헤어도 고르라 지키하고에 가이테 마테 누이야 히네키야 지노 기노루와 하쥬
1: 에키 키야 하쥬야
2: 가이테 아 와나와나 아라야 바타에 마이에 키야 하우 메헤메 카타에 테 아피네 야이
1: 카리에트 모헤어 헤하테네 키야 하이 하마크
2: 코코에 게이 테 아키야 쥬 야이야 키야 노호 코아우 테 파파
1: 나이위 치마테 이테 포오파카 쥬 페라타가
2: 하이 카타카타 노호라
1: Kari oi te mōheo, mea hau.
2: Ko tahena ke pē te rongo. Me waiho, kia pō he he a hine, kua piri anō tā.
1: Whakamutu atu.
2: Kau e whakaro mō anake, e whakaro kei koe mō raiha.